0: 우총두이 가 패시픽 닝 인디언 오신 겸촉 타코라 야가닝 아메리카 개합넥 브레카 숭캡툰람 루야 도누 닥쇼 통육 토카 셰퐁 나움불 예멘 개합각 숭캡마미 바시 개합각 사네 카찬쇼 바카 후티 몰록부 바샤 뚜껑맘 통음볼 우드브레카 사우디 아랍 개합시 후티 몰록부 바시 동켈 리앗 감 미사일닝 드론시 창욱 톱당 야구짓 덴부 무눔볼 녜엑스 낭니 아가쇼아니 구생길 고미시 니츠이 비당아 예멘 개합시 후티 몰록부 바낭 냉아노 사나 닝 사다 사니니야 창음볼 윈놈시 레쿵 시 낭당아 케랄람 마헤 타밀나두 푸두체리 닝카라이칼 박 사네카시 바카 노거삭 남템 촉다곱 넘볼 나데 안드르프라데시 타밀나두 푸두체리 닝카라이칼 바카 슈푸플랑 닉 냥수카 브루디르스 남템 속다곱 넘볼 신진 쿠준 쿠샵 CP 라다크리슈넨 닝 실론 쿠샵 나렌드르 모디 랑게네시 랑진 탑촛파 쿠셰익 샴지 키샨 워마 샤칸 퉁카르 두친 캅카 쿠줍 푸임볼 Japan Gekhapkak Tongkir Aichi Nagoya Kaduru LinkedIn Asia Gekhapbak Asian Games Tsemodendur Desh Duidumbur Akashwani Kusengir Goemisi Netsui Bidanga Gyakark Muibuts Memda Tongan Tsemokheba Niru Danda Si Gyakark Tsemokheba Banang Gedar Zongs Kotiyukimbur Asian Games Tsemodendur Baka Gyakarsi Namdaya Tonu Nangtar Serktama Kalithi Nguiktama Kalinis Ning Zangtama Kalichinis Kams Kyondum Tama Kabri Lengathaps Gyakar Angshibuka Rasumbur Hangyanang Uttambuche Deshik Netsui Kha Chancho Bajitdus Hangyanada Dundraik Rikshung Lerimchit Kotsudur Deshuts Lerima, Tawang Gonpak, Lopunzurpa, Lama, Ngawang Nurbusi, Darambumgi, Gonpak, Chungkung, Ning Lukikor, Deshinangu, Sanangsa.
1: All in Jerry to Tawang, Mulla, you sumna, Shugan, give me mang, singing Lengi Samashe, get some detached the Lengi Shudo. That also, all in Jerry to go, Chalenange, and Berlengi Nancy. Tadanga don mencho gada, nak, takibutamba nansi, ne chingilabi, ne mambuti no gnansi, isigdadozo, sherzo nenga, baidar, ka kunga nogu, ne darmabungigu, ani, ne ik, nenga nogu dunyakse, mar, dudu di mar, jeshirana, pendorig minanyea, dozbiri regungo dunyang, isile dense nge shibra, shishin chawadang e mar, shuye mugunyum shindere yine da, uzu ne nenga gang noji, Marrup de Yayakse chick, the Mimanaji Shuzuina, Anime Kajikaji Negor Pepganing, Anime Lumer Lumboga, Ne Kevergen Undun Noji, and Samuloshi, Tunaja Yugning, Undunga Pendorigin Borosamia, Jingeta to Sumarto Shuyugin, Ida Wachi Tomang at Samashi, Dajdeling Shuyugning, Tazare Tada, Ne Damobum Yugu, Marneiki Shizunya Yang and Marto Shunasamdur, Taijiko Benanko, Kovjugi, Sanjang Najakayaning in. Lumen Sharjogi Charini, B. Gimme Jongi Nansen Nieta. Dangadang Mar, Burn it, Zibi, Dangadangu, Mergita, Rojoga Gridobe, Tinigi Chega, Nip, B. Gimme Jong said, Dangadang Merlum, Giongita, Sangotondia. Is it to Ne, Dalmobungi, Sheja, Ne, Karchap, Talam, Devi, Sing the Sheja, Shusoni, also that Dalmobungi, Ne, Chich, within the Nye. Tauzo, Toma Jeda,

toka ya ya ta namo guru namo dharma namo sangha ya se tu ta nga ta sangye kunju chiyo kunju kintu kunju shi ta nga tu yungi tu ne ni chupa chupa ya ino cho ni jik moro guru dewa dhagi nyabu ta nga ta guru pema sambha wa ni di kanto ma la ani chi chupa chupa nga tu ne ino cho ni ta ji moro nga tu yungi pe tu yungi ta ta kuri ya shirpo le de kundu sambha la cha cha lo nye ta ji nga ta nye me ki ta mi yi tam zo kundu sambha yo yun la zo kuri ani di cha chi ane 어다 개비 군조 숨기 조어 교배는 상계다 전주 선바 안자 숨기 하소 탐제려야 하는 시벌 주바 있는 전 다이지 슈제다 뭐 네비난 구토가고 다 지중 얻은 뒤지 고유 관리 창외 고르와진 이원께서 뉴생 매도자 진진 레주 주비 포장네 맨준지가 네들 숨겹 조여 시시벌 주바 뒤는 수대니 다 비난게 네 고유지다 얻은 뒤는 응이다 지 강시 창의 골와도보다 아니 뉴스에 매도가 제일 더 짬바 아니 름보칠의 주비 포장 아니 의든 뒤고 송교지 수야도니네 아니 내송스런 장아시 아니 송교야도 모르니 어머다 자외미 닮아본주 건바가 아니 미 송문거도니나 뭔다 신이나 조지 치는 장아도 지야에 너무 변한 자와지 이자보다 즉 내송지 조 치는 장아인 모르니 애시에 시어버지 뒤대니 뒤를 비유 김모 종시베 룸베 입니 매도 배마 같이 왔다 보니 자외 아담 매 룸바기 다 소다지 거든디 노니네 딜 비기모 종니다 비잉이가 폐제당 아당기 시수 민자다 카시 용도 거부 냅다 신다레다 도 송주 티가 지나 응아르다 당 아담 비잉이 오지 데이노거다 네벌 크사지 간노지 하정기 상기기 때문에 달매 최시오 달매기 룸바 케버전디 베야 베이드 모든기다 비기모 종니에 비제 전주 최당 티 오든디 니도 전니 야고 이드 모든디 당 아담 매 룸바가 노니 룸바가 입 못한지 거둔 넣은 게 매도 빼면 같이 쏜 것도 넣은 게 같이 왔다 보니 멀라워 유숨수 잡아니 이든지 이제 맹지 생겨도 있는 멀라워 유숨수 아 녀워 잡아니 이제 맹우는 것도 이제 자도 모르니 포충라 다채와니 포충라 다채와니네 다 야랑아당 지 세계에게 볼래지 사립지 충충노 물 닭 모르게 보는 사입지 하장 그 같은 번노 이질에 때문에 Puchungla dachewa anye da. Ta ijigu dunrin nam so bulub chushuwa tabu anye. Dunrin nam bulub chushuwa tabu. Gyabrin nam targagi yuwa chawa tabu anye. Ta ijig adangu ta yeyunga negan rinna shi ta duyongan odunji kayana anye na. Nyeha sugin rinna yonzo anye ji ta loma nansi lami kundi chushuwa odun ya kushab kutsudu na anye. Gyabshuwa negan rinna yonzo anye pe targagi yuwa tong odun ya na anye. Ta di rigi tishin odun yimbur. 예리탐지 보호 되는 수보다 보니 예리탐지 칸로 가르쳐 보다 보니 이게 리용수 조보 안에 보호 나 수된 제 수공거든 이게 리나 용수 칸로만 나 가르야 공거든요 왜 너니 세신 나설 탐지 덤직발 레식 버다 보니 이제 세신 나설 나고 소다다 이조보디 신이 이시바다 덤직바나다 토르조도즈베 펠당게 남봉거든요 너니 자제 탐지 20에 인내 쓰고다고 사비기모 종딩이 세기 만제 표받다고 유니 당 아동고 자외 지자나 용조고 소다 가이노니네 아니 등기 남과고 20에 나서 약물 시수 얻은 게 어야 남버티 노니 이 얻은 게 남버 노지시다 비기모 종이야 이제 소다지다 세기 만제기 소다 얻었네 어야 넘버르니 세기 만제 표받다고 노니 틀나 자세 죽숨다 발나 면세 죽숨 떼나 벼세 죽숨 개와니 다 룸베 통공 얻은 데가 차츠부이나 당아당 틸링이나 말다 물물 삼다 물 타마지 물 삼메다지 셰지 야간에 튐베게 세리 거둔데 이네 크롱노 넘부르니 이다다 오늘 전에 명원기 개보다 보나서 공부시요 나신디 다장아다지 님십이야 다제 야고 있는 원에 야가 개베 세리 신도고 즉 세인디네네 아당고 멸로 바사지 마스가 미기용일 페이지 무능 얻은 님에 오래 야고 이직 리직 Gyasi chuksum yonsu zoba giyo na uni. Baridu uni daichi breche ngotunga ngadangu mensue chuksum giyo na uni. Ita ngadu meolumbe tungung. Daichi gongbo oishum nu, da daga nashin jirta pe cerigla soba kodundi nidine ngadu mengi. Juri yonsu zoba giyo na uni.

마르제시 루규송 배행에야 슈송부르니 디슈어보 최경왕 망소제 인증니 최계기 슈배행이 최계지야 슈불에 중년디 루규송도 솔니 달로베로 무지지야 아 소원도보제 시에 슈배행이다 우경기 송바니 우경이네다 고름부치시즈메 로베르무치시 다시네 말다 다다지 응원기 되게든 아다로무치용다 네게 베게 착솔기 개발당 디에니다 르잘라 소바 이지기다 베게 입슈당 되게 되게다 전쟁 얻은 이메 다 우주물 네 응원시지 몰다 비나세 로베르무치즈 송오지 가이즈 최계 응원지니다 다치게베 나냐나니 중년디 루규디다데니다 두 네 우주고 루규샤도 이네 우드모존데 임부르니 Lengen Triba Changsa Yenye Yenye Seju Serbo Baba Yenye Yenye Uju Karbo Babsu Yenye Shanya Seju Duzi Baba Yenye Tungju Jena Nedun Dikrib Danye Toma Jek Lopelam Jese Songye Na Udne Uzu Che Keto Pawa Sino Yenye Na Lengen Ba Dikrib Ten Nang Dikrib Changsa Ne Yenye Yenye Uju Ka Tor Jeyo Yenye Seju Serbo Yumur Babsu Uno Yenye Yenye Uju Ka Tor Jeyo Yenye अनि उचु कर्बो युमुर बासु नोनी शयांदा छेजु दुजुबाबो नोनी आदा नमजुंदा छेजु न्यांगनि यादमे ओरे ओजे गशिने युमु दुजुबामे नोनी ताइजि छुजुदिया थोंजु याया आदांसे दे क्रियामने थोमयागो इना नेदन दिजुब योंजो दाउ नोनी इकिदा थोमा जियामदा गुरुम छेजे छुगेशि इसोनमे ताइजि युमुर जमनिबे जेसे सोनिने दिशा जोग नानी गुरुरुमबो जेनी ジャグロソーニェ公園最近シュバラルペマタン東京にジュドジュネデバコソンドシャベランジュンサワユニェ大事故ねおもこだシャロンがジョージトルツイコルボレトシャブラロジカイシュゴノニェゴルムチェアネヤルペブデュゾティガ公園ソエシュゴゴナバヤノニェシュウソゴノニェエシュウソゴジェオモクサネゴルペマジェネドギョンネシジュグナバガタペヤクセペナングコソンヤヤ あ、すごく、もうそんと、ランジュン、さわ、いじ、いじ、いじ、ね、じ。でね、しゅげ、しゃばね、え、ぎゃがるぎゅべらに、のぼけわゆえ、に、てぼん、ランジュン、ゆえ、に、そんらぽてぃわね、さだ、るにん、ね、ね、たむら、たすゆえ、に、たいじ、やろんぼてね、しゅげ、しゃばな、ぎゃがるぎゅべに、たいじ、ぎゃがるぎゅん、あたん、じゅべ、てぃしゃ、のぼけやおも、しじゅ、ゆのうに、いじ、わじゃね、せぼん、ランジュん、じゅ、ゆのうに、 이직대제송로보디와가사다룬인두보잖아담르다야지 영어 조지 모르 샤조지 모르게 불에 담주에 포장 생기 때보다 당이 생기 티 이제 이제 판매가 진행 중에는 언니 판매시 진행 중에는 언니 손잡 때라 배워 유니 다 손잡 망고 뒤에 언니 배 나고로 뭐지 이제 때가 배니고 어조 너니 어디 이제 왜 브라가 이제 유능 모르니 담주에게 원해 언니 매진 내버양 유니 담주에 와제 다 손잡 보드나 와제 Simbola sova undan damada da na nezabiyakanang damla daya nanyugu nomboru nye. Chakung sangna nye zhengzi derdang meri churi sawa yu nye. Braak kogwa nyangtika suru eji be zhengzi derga babo nye chi meri nye churi undan seisu oya na u nye. Uyengi shukchi yang yu nye onji nye jeje gururumbuja shukchi ye jeju na u nye. Di suru nguan na nye eji suyu jerobole gurus Silbangdang, Guru Jebangdang, Guru Jebangdang, Mingu, Jeben Sawa Yuni. Is it Sujero Guru Rumbuji Benangu, Nomju, Shema Gu Jebang? Is it Sumi Shema Mungu? Is it Jeben It Bayonzo Shiji Yunoni? Is it Diwoto, Sandong Zogorosum Sawa Yuni? Is it Wajen, Sandong Zogorosum Shiji Yunoni? Guru Shabji Sawa Yuni, and Guru Rumbuji Shabji Yugu, Yeji Sayunoni, Shiji Yunoni. ディエルザムナニ、タイジエラ、ヤジエロボレ、タバ、ヨヨンギニ、サンジャオシェベオト、ジュサヨン、ユニ、タタバ、ヨヨンギニ、タ、オンジクワジェン、ビレチャブサンナ、イドワトン、アダン、クリバニドメオレ、イドモドニア、ニャントル、コーニャントル、ディエゲメゴ、エジオツ、ディエゲメノニ、エジェコソンチェドン、ランジュニア、ジギュニ、コソン、タイジェコソンゲジベナ、ソンギョベアガンジタ、プラトンバヤゴ、ランジュンディ、ワヤジギュニ、エ、

당사 행이나 우담부지 돈렉 리중 레림지 두스 우즈 아카시와니 타왕임보 행이 참은 옵틱 주제 그로니 행이나다 대식 레림 세라짓 고초둘 행이나 어쩌나 타왕 가든 남길 라체 콘팍 창제캉 출웅우 세다 가첸디 산낭사 타왕 가든 남길 라체 콘포카 롬망폭츠르 문율링 유익 켐창티카 부분숨 니나 부숨 발무짓 타왕 곤파 다부통야 최야육 닝 곤팍 레찬바낭 림프타자야 교육 람룩세농불 신다레 대식 뒤첫가 유익 부숨 발무 타왕 곤파 다부 통간 문우닝 부숨 네칸예 마압티 문우치키 슈주녀불 타왕 곤프가 다부카당 신가야 다창 송간 문우 네당 숑막 년가 템 노리테냐 타왕 라마 다창시 투쿨 야팀 야팀 시야 웃니던콜 삼처시봉 기진 기바 야낭육토카 다창시 말 닥파팡친 톨 헤블라 강숨 닝 촉숨닝 유익철간 낙 철간줄파 미망고체 닝 룸박고체 바낭 창마 우드렉 데릭니스 레즈 락부체 나낭 주제 누굴레 따왕곤바 조루 펩낭싱이 티디샤 돈쇼 이거 예포용불 치니에 창무샤 투젠 세육닝 덴소 토카 따왕 룽틴캉 교이야 곤박 창제낭이 양결 유익쩔간 쩔간술파 닝 미망 고체 낭 힌치민지 대릭 니스체 펩낭비니 슈둘 펩간 향예 창무샤 다창시 쇠지닝 년궁 셰라 대디 슈둠불 향예낭 따왕건박 창세강 술옹우 세다짓도스 향예나다 대신옵틱 레림드체닝 추제 이직노골 레림닝 추제골산낭사 향예나나 대신옵틱 레림드체닝 추제골산낭사 다티시텍 투제 그록닝 카르메 치체 레림 자로카 데스노 투제 그록닝 카르메 켈리체 셰돈 레리마 타왕 곤박 로폰즈르 라망아왕 누르부시 다람봄기 곤박 중궁 닝 루귀 데시나무 다트 둔릭 리슝 레리마 산베직 톨 무드이 산메토임볼 투제 니스체 힌디가 생겨 Today, Nisik Ning, Carmel Langeji, Injiga Singer, Akashwani, Dilikir, Rilea, San Metoimbur. Lerim, Mephili Kawali, Kakawali Kashe, Deshnuk Tuze, Nisik Ning, Karmichiche, San Metoimbur. Today, Nisik Ning, Karmakali Langeji, Lerim, Samudaik, Git Ebum, Git Part. Deshnuk Tuze, Nisik Ning, Karmakani Langeji, Hindiga Singer, Today, Nisik Ning, Karmakani Chiche, Injiga Singul, Akashwani Itanagar Kyarilea San Metoimbur. Lerim Desh Bhakti Git, Ka Giyang Tuip, Samadhi, Ab Tumare Hawale Watan Satyo, Hindi Filmk, Udit Narayan, Alka Yagnik, Sonu Nigam, Ning Kailash Kher, Basi, Nyaru San Metoimbur. Teshnok Tsuze Getche, Lerim Purane Hindi Filmi Git, Kalhange Etang Basi, WhatsApp Gyuyaks Tukde Nangu Hindi Film Yingpak Samukhashe Sanmetoimbur Getikning Karmakhali Chiche Sports Scan Teshnup Tuzhe Getikning Karmakhani Lengache Samachar Sandhya Ning Tuzhe Duguche News at 9 Teshnup Tuzhe Dugukning Karmachigroche Akashwani Tawang Lerimbana Chachang Tuyukimbur Langyanasi Data Teshnup Tik Lerim Detaining Tuzhe Korsan Nangbur Langyanada Norg Lerim Ning Tsuzekor Sandangsa Nomgun Moto Nogor Tsuze Nektor Akashwani Tawang Lerimbanang Gotu Yukimbur Nogor Nadachi Injiga Singur Tsuze Nekting Karma Chilengche Hindiga Singur Akashwani Diliker Rileya San Metoimbur Nogor Tsuze Nekting Karma Kalichiche Lerim Vandana Ka Anup Cholata Si Donu Hindiga Shedon San Metoimbur

제대 라모 우겐래지 제대서 신다 다워주베 세종이 주버세바 사다 우니즈 제서 우둔라데 죄나니 야보다도모 네고 답해고 망고티시에 베나 네고순도지 네 우족토가라 줄라야 다디베로모 유인영아 킹겐나닝 디베르스 차상디오 영어제 나도 촌이 다 이네 나그네 메데고 다 준비 준비 냠자게도 메나 사몰라디 오야니 제잉이네 다 겐바나 준비 준비 고스 펜바조 아니 쉔바낭 하장랑 도낭 마여워야 이디아고레 당가당고 베네다 다다 네 달모붐지 삼 메눈불 당가다 메 룸바 냥아랑 지용기 도가다 냠자 개육닝 일바지다 나다시 개개지 고조수 놈을 야불레다 우든 냠자 개육지 다 담음가 네골펴가 나나 참을로시 도낭낭 저 마오발레 아지 네 어머 셰제 야세 저 소소 네골개가 나시 루규 야고 송규라 소이나 아니 미 루규 미티시 어머 루규 네게 어저디 송대유 잼디스나 미태버지 로 취소 규로고 파연지 섬기 미게버데 라시 톱규물 이 답어 잼디스 아니 섬진기 된요죠 원에 라는 이 바심불 섬진기 된요 원숨도 다직베 삽제 통어티니 슈르제 슈간디 자원이네 먹어둠불 나당 용수조바 지디 꾼냥아 수갱기 아다 라마긴데 제 캐서 포모스르디 인디니니 오늘 전에 지금 로취수게되디 최람도게되디 로는 최가 귤대유디라나 이제 변도 넘불 야보다 나당 지용게 문제 개보다 만나세 문제 덤베 남들 진죽도 제냠례냐 같이 지금 넘주 라만난 거 순균과 넣은 거든 문제 덤베 남들지 다 웃바서 임불메 다 진죽도 제냠례지 당 나당세 웃네 바조니 저는 문제 개보다 만나서 우주냐가 집에 주원 냠린 나약세 아직 웃바서 다 내고 봐도 최소 인마도 다가지라야 가가 깊깊 더가라야 다 내고 제니고 또 나당 몰론 바다 열만매 겔름 돌 당아베 유크롬딘 다 나지 돌 방아장 다 모르소망 다는 닮아 봄기 다 나다 몰로보나 다 내리 다도 명 다 간올레 마가노 마쇼 얻은데 공소소가 내제기 놈에 이 용서지 원제 깨부 담바나 사제지 샵자 이제 아니 최기 주번 냠렌나 이제 주번 냠렌낭 보 아니 하달라마 이시기 칸로마 망고지 이제 아니 제 라말라 셔드슈 이직 토가 아니 베 주다 주부 담마다 라수바지 다 원숨도 주다 시제 유놈에 다당한 조지 체행께서 공로 춘중 강하다 배낭 당하당 인내다 남자 님은 잠지가나 배낭 투규지 하장 도부토베야 배낭세지 우구슈 빠르지 육노시 고리 샵제나 레민 빠르낭 고르제 응원숨도 제육노 차세 이기지 나오낭 이제 배낭세 고르낭 생기가 다 줄여야지 배낭세 집대시에 나오낭 다 이딴 원에는 깨부담바 도부토부가 배관낭세 당원숨도 이빠지 용조지 라렌가 깨대드메 다 다장아 당시 이 라렌 계규 파르샤네 제육 지시랑 왔다 다다 최모저의 수육 뒤지 냠차가 뒤지 이지모다 야고저 창문로서 도도나 테니야 라벌도 다 받아 멸로버가 상계기 땜바지 얄게 계고도 물 상계 땜바 달신 계고도 물 이제래 때베지 멸로버 내가 네 수고고 담이 당원지 깨보다 만나서 진길라고 내낭 냠차 마가요 송교비하고서 아직 나당고 투모 마인베다 메지원에 전에베 직슝 여고지 투사지 최가 두게든불 최여고지 던다지 미티고 삼로디 교화통육시 죄베 던디입니다 이제 교화통육디 이질에 댐베 최여고지 금전이지불 약불에 지금 나당 용조고 직슝 최나 민념 공벨 고순불 냠벌날 쇠버디 고순불 다나 망냠오나지 공내 공도야 펠대유디 마당 야고수 냠수오바지 라르도 쇠거든불 우든디 라르도 쇠죽제 땅아당 라모 공만 난세 아니 메징기 라브니고 바지 땅아당 창몰로 아니 베 두딘 친장 덤제 장마토가 아니 야지 쇠경 야고수는 열개 통고수 하장 개대민불 이질에 댄세 땅에 다가서 오소 네기 네이지다도 베리 말디 샤당이 오조말다 쇼트용 어떤데 배나 우드냐 가안에 땅에 말코로 샤도마도 쉬운게 치제다 개바다 쉬운게 슈리에 먹이니무 다 간제 배나 우드냐조 가네지 말다 말 슈수 쿠이라디야 이제 고다 마왕발레 에다오마 네골 펩드 네간낭 네 우즈 토가 도나 난간 낭시다 울레 작쇼디 다양 소소 나균가 마진 부티 시규 넘불 소소 베제 니냥아데 루규 마샤 코유 데센티 로돔불 옷 바지 용수 소보디 땅아당고 겐랍난고 나균지 하장 게템데네 사뎀데 쇼소 넘불 베네 콤바다상티가 차샤나 아니메 라모 고메 차셰야 마 차셰나 유티놈 통화규베 차셰니야 마 제번 넘숨 나세 마 차셰가야 나도 소소고 통규익 토가 마 차셰라린 기규익 티놈불 아니메 원에잖아 콤바다상 제혼 넘숨기 토가 말죠. 최시야의 폐규티놈 이동어동기 마당기 내 잠자 제불에 루규나 민다 민다 민다 민다 된 빼대 된데 송규 레김 벌 솜돌 어디야 볼래.

0: 이직 도가 참아서 도나낭 친가다 멀론 보지 오늘 그 시대기 내 티가 내 때 유티니 담배 취해 봐서 오늘 전에 넘버 답어디 다게 그때 유티 친가다 미르르시 강사르르시다 삼통고수디 인마도 이치 쇠티 투 삼통한 티니 취제수간 바지기 쇠티 삼통지 자네 문음 이대보 대 네 우든 저외베 도가 안에 최조네 저외베야 안 참으로시 비고 슈도 쳔비 쳔비야 슈당 그루 미그루 대어서 망해 야들이 네 우든 메낭 제
1: Darambum Gigonpak, Junkung, Ning Luki, Teshinang, San Nombur, Langino Dambuje, Akashwani Tawang, Teshnuptik, Monpak Lerim, Banang Chazangdos, Woods Akashwani, Tawangimbur, Langetamu Jubu Lerim, Hindiga Singur, Suzeniste, Suzenisikin Karmelangache, Injiga Singur, Akashwani, Dilika Rilea, San Nangsa.